0: 그는 미나큰 바로큰 아니 페르 여제이키에타 에니키에타 이런 선수와 이때 상극이 살은 저도 신다 그가 같이 앞사람 여러분이 못해나는데 그나누로가 그가 앞사람 흑수사람 그나누로가
1: 배도 잊으세요 시원 못해

미니 거 미니 거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